0: lagu Jepang Korea favoritmu?
1: 2009년생
0: 맞아요.
2: 아따우 모토 인포 터키니 di Jepang Korea.
0: 디게르 제게 포 아재.